덜먹어지는 혀판스보다 소외 아이소공리 브라살 항아서를 쏨다. 히보다 아이클레아 둥카소메스탄 무조에테나 소디누아스. 아이콘 라비아 라디오 사랑 104.8 FM 히 랑랑알지니.